0: 대원생님이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진 거와 기준이 주셔야 할 게 없으면 BBC에 그렇게 하느냐 미리 작성하자 고정.
1: 안녕하세요. 저 생선이 유엔스 캔슬.